0: 이것으로 가져가도 돼요.
1: 리가도 Leo.
2: O jeito jovem de fazer rádio.
3: Hora certa. 23h28.
4: Ligou!
2: 87,9.